12 2월 늦은 하루 우리 부모님 기도도 가리니 아하티 여러분 아와 스리모 파라데스 포플로라반 헤이트라 스페링의 16 오거스 2월 2부 2월 남아시히 sebagai pandangan kita bersama masuk untuk bagi menaikan sembahyang Fardu Zuhur ialah pukul 12.26 minit hari ini.